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니엑스 방트 비에스니 반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.

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렉 방트 비에스니 방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.